0: 근한달사이에갑작스러운이혼과남편의결혼을두루겪으며언니가받아야했을슬픔의무게를나는짐작할수있었다언니가우울증이라도걸릴까봐매일언니한테전화를걸어목소리를들었다다행히도언니는차츰시간이흐르면서평온을되찾은듯했다그런대형사고를당한당사자인언니가너무태연한척씩씩한척하는게자꾸신경쓰이고불안했다허나한달쯤지났을때언니는정말아무일없는듯자기의일상을되찾아갔다다행이었다사랑하던남편이어느날갑자기딴여자한테갔는데저렇게태어날수있을까싶을정도로정말괜찮아보이는언니의눈빛을보고있으면내가슴한가운데로전율이느껴지기도했다뭐야마음이독해진거야아니면지나치게무심한거야언니의딸혜연이가갑자기짜잔하고집에돌아온건바로그무렵이었다미대를졸업한후상해의한대형광고회사에취직해잘나가던혜연이가예고도없이우리앞에나타났을때제일충격받은건언니였다이렇게사전에말한마디없이불쑥돌아올만큼무모한애가아니어서다들처음엔휴가를온거라고추측했었다헌데그가돌아온3일후그의물건들이속속도착하자다들입을딱벌렸다딸말해봐이거엄마가내가새집잡았다고해서보내준전기밥솥이랑이불침대세트잖아이게다뭐야나는잔뜩화가나있는언니를의식했다살면서이렇게화를내는언니의모습을본게언제였던가말수도적고화도잘안내는꼭말을해야할경우에도꾹꾹참는언니를볼때면나는미칠것같았다워낙말을조곤조곤조리있게못하는데다화가나니말을더버벅거리는언니그는말이좀어눌한편이었다처음부터그랬던건아니었다언니는혜연이를임신했을때어느날갑자기실어증에걸려우리모두를얼마나당황하게했는지모른다그후치료를해서나았지만예전처럼말을잘못하고지금이정도하는것도하늘이내려준기적이었다
1: 엄마지금은내가돌아온게너무싫을지모르겠지만이제두고봐엄마는내가너무고맙고감사할거야내가그렇게만들거야
2: 미쳤어너엄마죽는거보고싶어
1: 아니그럴리가난엄마랑잘살아보려고왔어진짜잘살아보려고
0: 혜연이는담담하게대꾸하더니한켠에못마땅한얼굴로우두커니서있는나를바라보았다
1: 이모그런눈으로보지마1년만에보는건데내가반갑지도않아
2: 그래잘왔어이모는내가보고싶었어헌데궁금해왜갑자기왔어
1: 그냥오고싶어서그래야할것같아서
0: 순간나는언니의떨리는시선을보았다
2: 김혜연너엄마허락없이돌아오지마내일돌아가당장
1: 미안한데엄마나이제안가
2: 아니
1: 못가
2: 혜연아너까지왜이래
0: 어머언니의목소리가이렇게컸어나는억지로언니를소파에눌러앉히고나도그옆에붙어앉았다
2: 언니제발진정해혜연이언니가보고싶어잠깐집에온거야이제집에서며칠푹쉬고나서돌아갈거야거기에좋은직장도있고월급도엄청많이받고잘나가는데뭐하러집에돌아왔겠어안그래
1: 헌데이짐들은
2: 에이애가워낙돈을많이버니까더좋은걸로사놓으려고집에갖고온거겠지 언니가 사준 거니까 버리긴 아까우니까. 안 그래, 혜연아?
0: 나는 혜연이를 넌지시 응시하며 제발 내 뜻에 따라주라고 눈치를 주었다.
1: 아닌데요, 이모. 나 진짜 더러운 거예요.
2: 혜연아, 너까지 왜 이래? 아, 진짜 다들 왜 이러니?
0: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알던 혜연은 눈빛 하나만으로 나랑 텔레파시가 통하는 아이였다. 나는 이 세상에서 언니 다음으로 혜연이를 사랑하는 건 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린 친구보다 더 친구 같은 이모랑 조카였다. 혜연이랑 동갑인 내 딸 서연이는 그게 늘 서운하다고 대놓고 내 앞에서 불만을 쏟았다. 엄마가 진짜 내 엄마가 맞냐고. 헌데 언니를 바라보는 혜연이의 표정은 진지했다.
1: 엄마, 나 사직했어.
2: 뭐? 사직?
0: 찰싹. 언니의 손이 혜연이의 귀쌈을 후려쳤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나도 혜연이도 놀라 굳어졌다.
1: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혜연이가 언니한테 어떤 딸인데?
2: 엄마, 미안해. 미리 말을 못한 거 정말 미안해. 헌데 난 결국 돌아오기로 했어. 이건 내 선택이야.
0: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말을 또박또박 다 하는 혜연이를 보면서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이게 언니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자 언니 자부심인 혜연이란 말인가. 내가 알고 있는 혜연이는 공부밖에 모르는 모범생이요. 너무 착해서 요즘같이 험한 세상엔 좀 걱정이 되는 스타일이었다. 헌데 대졸 후 좋은 직장에 취직해 산뜻한 출발을 한 그를 보면서 그 걱정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알았다. 언니 앞에서 내색은 안 했지만 나는 내가 내 딸이 아니고 언니 딸인 게 너무 부럽다고 아쉽기까지 했다. 아무튼 처음 보는 혜연이의 강경한 모습은 너무 낯설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자리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다. 방금 전 혜연이가 했던 말이 자꾸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1: 엄마, 아빠는 엄마를 떠났지만 난 엄마한테 돌아왔어. 이제부터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해. 나도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만 있으면.
0: 혜연이는 이참에 아예 집에 눌러앉기로 작정한 것 같았다. 허나 내 생각은 언니의 생각이랑 다르지 않았다. 혜연이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작은 도시가 아니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혜연이를 설득해 되돌려 보내리라 작심했다.
2: 근데 언니 부부의 이혼을 아는 사람은 우리 가족 외에 거의 없는데 누가 혜연이한테 이 사실을 알려줬지? 설마 서연이가?
0: 나는 문득 며칠 전 서연이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그날 아침 내가 출근을 서두르는데 서연이가 부수수한 얼굴로 자기 방에 오는 게 아닌가.
1: 너 또 밤샜어?
3: 작업하기가 어디 쉬운가? 엄마, 나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
1: 저런, 엄마가 그 말을 믿으라고?
3: 그럼 믿어야지. 엄마가 제 딸도 못 믿으면 너무 가여운 거 아니야?

에이구, 터진 입이라고 말은 참 근사하다. 헌데, 네가 뭘 한다고 창업식이나? 그렇게 부정적이지만 말고, 기왕 이렇게 된 거, 조금만 더 기다려봐. 3년을 기다렸어. 이제 뭘또더 기다리라는 거니? 참, 나 이제 너무 창피해서 친구를 만나기도 겁이 나. 내 친구 선미 아들까지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나만 꼴랑 남거든? 다들 자식이 척척 취직도 잘하고 돈도 벌어 효도한다는데 내 꼴은 이게 뭐야? 나 언제면 백수딸 엄마라는 소리를 안 들을까? 에휴, 딱 1년만 기다려보라니까. 근데 엄마, 혜윤이한테 부모님 이혼한 거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어른들 일이야. 관심 꺼. 너 어른들 말하기 전에 손수 치지 마. 알았어? 서연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혼자 중얼거렸다. 엄마, 그렇게 자식을 생각한다는 어른들이 할진 못할지 다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자식이 상처받을까 봐 걱정하는 거 너무 웃기고 이기적인 거 아니야? 야, 너 말을 해도 꼭 그렇게밖에 못해? 내가 뭘 안다고 어른들 일에 참견이야. 와, 살벌하다, 살벌해. 엄마 그러다 입이 돌아가시겠어? 뭐? 거울 한번 봐봐. 엄마는 친구들이랑 아빠 앞에서 미소천사인데 내 앞에서는 완전 악녀로 보네. 엄마를 보면 드라마에 나오는 악녀 캐릭터가 생각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일 수가 있지? 내 엄마가 맞는지 의심되니까 우리 유전자 검사나 해볼까? 엄마랑 나랑 전생에 원수였나? 뭐? 너 창업이고 뭐고 얼른 시집이나 가. 내 눈앞에 안 보이는 게 효도하는 거니까. 아무리 별 볼일 없고 백수인 딸이지만 그렇게 엄마가 당부를 했는데 그 새를 못 참고 혜연이에게 말하진 않을 것이다. 그럼 누구지? 하긴 이제 와서 그걸 따진들 뭐랴 싶었다. 마음이 착잡해놨다. 혜연이가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남다 부러워하는 직장을 훌쩍 팽개치고 돌아온 건 참말로 무모한 짓이라고 따끔하게 말해줘야 할것 같았다. 3년 동안 아무리 애써도 취직도 못하고 맨날 창업 타령이나 해대는 딸 서연이를 보면서 그동안 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다는 걸 의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애미된 마음에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렸다. 그래서 혜연이의 갑작스런 환영을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고 싶었다. 허나 혜연이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란 걸 느끼는데 고작 두 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 언니는 혜연이의 옆에서 서서히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다. 남편이랑 헤어지고 잠깐 우울증 증세를 보였던 그의 얼굴이 예전처럼 밝아지는 게 선명하게 보였다. 허나 혜연의 어깨는 점점 처지만 갔다. 미대를 나오고 큰 도시의 대형 광고 회사에서 잘 나가던 그가 막상 이 작은 도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월급이나 대우가 낮은 건 그런대로 참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의 자기 발전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너무 절망적이었다. 평생 엄마의 옆을 지키려던 그가 깊은 고민에 빠진 건그 무렵이었다. 생계를 위해 미대 지망생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면서 혜연이는 이 일이 자기의 직성에 맞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다.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시작한 지한 달도 못돼 접어야 했다. 광고 회사에 취직했었지만 임시직이고 아무 비전이 없어 그만두었다. 엄마가 걱정할까 봐 그는 내색 한번 내지 않고 이런저런 일을 찾아 전전긍긍했다. 그러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옷깃에 스며들며 낙엽이 우수수 거리에 내릴 때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혜연이가 서연이의 뒤를 이어 마침내 백수의 훈장을 꿰찬 것이다. 믿던 기둥이 뿌리채 뽑히는 기막힌 상황에
나는 아연 실색했다. 문득 얼마 전에 고인이 된 80대 친정엄마가 생각났다. 친정엄마는 생전에 늘 자신을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백수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는데 그때마다 다들 맞장구를 치며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며 웃었다. 그 후 서연이가 백수의 계보를 이어갔을 때도 다들 별로 놀라는 기색은 아니었다. 워낙 남들이 다 가는 대학에도 못 갔으니 3년이 아니라 5년을 백수로 지낸다 해도 너그럽게 봐줄 수 있다는 동정어린 시선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로 백수가 나타났을 때 가족의 반응은 엄청 컸다. 마치 약속이나 하듯 다들 한결같이 선의적이지 않는 시선들이었다. 제일 초조해하는 건 언니였다. 이 모든 게 자기 때문인 것 같아 한사코 딸을 도시로 떠밀어 보았지만 허사였다. 혜연인 혜연이대로 엄마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서 떠날 념을 안 했던 것이다. 언니, 이젠 포기하고 혜연이를 좀 받아주라. 어? 같은 백수지만 혜연인 우리 서연이랑 달라. 혜연인 자기 직성에 맞는 확실한 일을 찾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 언니만큼은 혜연이를 믿어줘야 해. 언니는 엄마잖아. 내 말은 진심이었다. 잠깐 칼길을 잃은 미아가 돼 있지만 혜연이는 언니나 가족들을 실망시킬 애가 아니라고 나는 거듭 강조했다. 헌데 언니가 의아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닌가. 넌 서연이도 믿어. 혜연이처럼. 뭐? 나도 그러고 싶지. 헌데 두 아이는 레벨이 달라. 백수라 해도 똑같은 백수가 아니란 걸 아니까 더 속상해. 속상한 건 서연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서연인 뭔가 생각이란 게 없는 애야. 언니도 참.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네 딸 얼마나 애쓰는데. 난 보이는데 넌 안 보여? 참, 언니는 그런 걸 위로라고 해? 난 전혀 위로가 안 되는데. 야, 네가 엄마야? 나는 뭉클했다. 언니한테 서연이는 친딸이나 다름없었다. 결혼해서 우리 자매는 임차 아이를 갖지 못해 소가리를 했다. 서로의 간절함을 잘 알기에 아이를 갖기 위해 그 쓰고 온 한약을 천첩이나 먹었다. 그 피타는 노력이 하늘에 전해져 혜연이와 서연이가 태어난 거라고 우린 믿고 있었다. 그런 연후에서인지 아주 어릴 때부터 언니는 서연이한테 각별했다. 나는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딸이 늘 창피하고 속상했다. 대학에 갈 제목이 아니니 그동안 한 푼 두 푼 아껴두었던 돈을 죄다 꺼내서 디자이너 공부를 시켜놨더니 반년도 못 돼서 돌아와 버렸다. 평생 하고 싶은 꿈이 아니니 포기했다는 게 이유였다. 그리고 벌써 3년째 백수의 삶을 즐기고 있는 서연이었다.

0: 남에게 너그럽기가 어렵습니다. 하찮은 것을 최상의 것으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생각을 먼저 하고 행동을 나중에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언제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만 친절하고 즐겁고 동정적이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해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1: 무슨 일을 잘하지 못한다고 사람들을 나무라지 마세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봐야 오늘 하루뿐입니다. 그러다가 아주 좋은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0: 가급적 약속을 하지 말되 일단 약속을 했다면 성실하게 지키세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말입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믿게 해야 합니다.
1: 즐거워하세요. 내가 하찮은 일로 아파하고 실망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울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 세상에 마음의 짐을 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0: 다른 사람의 기분을 존중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얻어지는 성공이 더욱 달콤한 법입니다. 지금보다 행복한 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쓸모없는 날은 웃지 않는 날입니다.
1: 믿음의 양에 따라서 그만큼 젊어지고 의심의 양에 따라 그만큼 늙어갑니다. 자신감의 양에 따라서 그만큼 젊어지고 두려움의 양에 따라서 그만큼 늙어갑니다. 희망의 양에 따라 그만큼 젊어지고 낭망의 양에 따라 그만큼 늙어갑니다. 항상 새롭게, 항상 즐겁게 삶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0: 네, 남에게 너그럽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글 감동의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장롱입니다.
1: 최빈아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 프로 시작합니다.

0: 집안 분위기를 화사하게 가꾸는 데에는 생화만한 것이 없습니다. 향기로운 꽃을 꽃병에 한아름 꽂아 놓으면 기분이 절로 산뜻해지는데요. 하지만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꽃을 보면 아쉬운 마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향기로운 꽃을 좀더 오래 싱싱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생활 꿀팁 코너에서 준비했습니다. 꽃을 조금 더 길게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줄기 사선으로 자르고 물 최소 이틀에 한 번은 갈아줘야 합니다. 뿌리가 없는 철화를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꽃을 꽃병에 꽂기 전에 줄기 끝을 1cm에서 2cm 정도 사선으로 절단하면 물 흡수 면적이 넓어지고 운송 과정에서 막힌 도관도 열릴 수가 있습니다. 물 관리 역시 철저해야 합니다. 꽃병의 물은 최소 이틀에 한번 가능하면 매일 교체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때 꽃병 내부도 깨끗하게 세척해 미끌거리는 세균막을 제거해야 합니다. 미끌거리는 줄기도 닦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는 미지근하거나 약간 차가운 정도가 적절하며 정수기 물이 아닌 수도물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특히 잎이 물에 잠기면 세균이 증식하기 쉬워서 물이 탁해지므로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보존제를 사용하면 물 교체 시기를 늦출 수가 있답니다. 매일 물 갈아주는 게 번거롭다면 시중에 파는 꽃 보존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존제를 넣으면 사나흘에 한 번만 물을 갈아줘도 충분하겠습니다. 종종 꽃병에 설탕이나 동전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요. 설탕은 철화의 에너지원을 공급하지만 설탕만 넣으면 세균 증식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항균 성분과 함께 사용해야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설탕 소량에 식초나 레몬즙을 몇 방울 추가하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구리로 만든 동전을 넣으면 항균 작용을 한다는 말도 있지만 현대의 동전은 구리 함량이 낮거나 표면 코팅이 되어 있어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0: 마지막으로 락스를 소량 섞으면 미생물 억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방법은 락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차가운 물에 락스를 4분의 1 숟가락 정도 섞는 것만으로도 미생물 억제에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에 레몬즙이나 설탕, 식초 등을 첨가하면 꽃에 영양을 공급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꽃병을 두는 위치와 주변 환경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일 중에서 사과나 바나나 등은 에틸렌 가스를 방출해서 꽃의 노화를 촉진하므로 꽃병에서 멀리해야 합니다. 에어컨 바람이나 난방기 바로 앞처럼 건조하고 바람이 직접 닿는 위치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사광선이나 고온 환경도 피해야 꽃의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잠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도명일 가수가 부릅니다. 부채 타령.

우리말 우리글 코너입니다. 계속해서 수필을 준비했습니다. 인연의 향기, 태승호. 어느 날 거리에서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 서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수십 년 세월이 젊은 시절의 풍모는 빼앗아갔지만 소탈하고 유머가 있는 성품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변화를 알아차리며 짧지만 진솔한 말들을 주고받았다. 나는 우리의 인사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대화임을 느꼈다. 비록 각자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 짧은 만남은 길가에 피어난 작은 꽃처럼 내 마음을 훈훈하게 적셔주었다. 기나긴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마주친다. 그 중에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있고 깊이 새겨지는 인연도 있다. 그 모든 만남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남긴다. 아련한 기억이 될 수도, 삶의 무게가 담긴 교훈이 될 수도, 또 언제 떠올려도 따뜻한 미소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남겨진 수많은 조각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진과 헤어진 후 나는 계속 길을 걸어갔다. 발걸음이 이전보다 묘하게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고 가슴 한구석에서는 어느새 싱그런 봄빛 같은 따뜻함이 스며들며 퍼지고 있었다. 길가에서 안면이 조금 있는 사람과 마주치며 주고받은 눈인사와 스치는 미소는 마치 오래전에 있었던 위로를 건네는 것만 같았다. 그 순간들 자체가 나에게 사소한 것 같지만 소중한 선물임을 새삼 깨달았다. 그날도 따스한 햇빛이 비추는 유난히 맑은 날이었다. 나는 부르하통화 강가로 산책을 나가려 집을 나섰다. 길가에 이름 모를 나무에는 하얀색, 분홍색, 빨간색 꽃망울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고 조금 차가운 바람 속에서 봄기운이 서려 있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강변을 건너라니 온 세상이 봄빛에 쌓여 흐드러지게 피어난 것만 같았다. 강물은 은빛으로 반짝이며 유유히 흐르고 그 옆에서는 삶의 여러 모습이 화암처럼 펼쳐져 있었다. 어린 손주의 손을 굳게 잡은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는 세월의 따스함이 스며 있는 것 같았고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는 강바람을 타고 저 멀리 퍼져나갔다. 발길이 닿는 대로 한가롭게 둘러보며 천천히 건너라니 지나가는 모든 얼굴에 맺힌 봄날의 평화로움이 조용히 내 마음의 언덕에 스며들었다. 서두름 없이 지금 이 순간의 빛과 숨길을 만끽하는 것이 삶의 본래 경지가 아니었던가. 뜨거운 햇살이 점점 강하게 강물의 금실을 수놓으니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더디어졌다. 이 여유로움 속에서 나는 비로소 봄이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시간 자체의 아름다운 무위임을 깨달았다. 그때였다. 나와 멀지 않은 거리에서 익숙한 얼굴이 다가오고 있었다.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지만 그가 가까워질수록 오래된 기억들이 스치고 지나갔다. 우리는 서로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동시에 걸음을 멈췄다. 그의 얼굴에도 나와 같은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미소가 오려 있었다. 오랜만이구나. 이 짧은 한마디에 수년의 시간이 꿰뚫리면서 우리는 마주서서 서로를 살짝 훑어보았다. 옛날에 항상 입에 달고 살던 익살스러운 말투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여유는 예전보다 더 깊어져 있었다. 나 역시 그에게서 예전의 날카로움이 부드러워진 모습을 발견했다. 그의 머리카락 사이로 흰털이 보였고 눈가에는 나와 비슷한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세월은 우리에게 주름과 흰머리를 선물했지만 그 세월을 견뎌낸 니만이 가질 수 있는 평화로움도 함께 안겨주었다. 우리는 길가의 벤치에 잠시 앉아 옛 이야기를 꺼냈다.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앨범을 넘기듯 한 장 한 장 추억을 되살렸다. 젊은 시절 우리는 한 마을에서 절친한 친구로 지냈다. 무더운 여름이면 동네 골목길을 누비며 밤새워 즐기고
세상 모든 것을 품은 듯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꿈 많은 청년들이었다. 앞집 처녀와의 첫사랑과 시련의 쓰라림, 그리고 서로의 꿈을 응원해 주던 그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은 어젠 일처럼 생생하지만 동시에 뒤돌아보니 아득히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이제 우리는 황혼의 언덕길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 고향을 떠난 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리며 흘러갔지만 이 만남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듯했다. 우리는 서로의 현재를 묻고 미래를 걱정하며 깊이 파고들지 않고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 없이 단지 너도 여기 있었구나, 나도 잘 지내고 있어 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우리의 대화는 마치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과 같았다. 누군가는 지나칠 수도, 풍경의 일부로 여길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발견한 나에게는 특별한 하루를 만드는 작은 기적이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나는 모든 만남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깊은 인연은 사랑과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스쳐가는 인연은 우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길을 걷다 마주친 노인의 미소, 고속열차에서 우연히 들은 누군가의 고백, 길가의 커피숍에서 마주친 고양이의 눈빛까지. 나는 마지막으로 옛 친구의 어깨를 살짝 토닥이며 작별 인사를 나누고 다시 각자의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달았다. 가벼운 발걸음을 옮기며 마음속에는 친구와 나눈 웃음소리가 맴돌았고 그 따뜻함이 온몸을 감쌌다.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확인하는 긴 여정 속의 작은 휴식이다.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겠지만 그 모든 만남이 오늘처럼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를 기대해본다.

네, 브루노 가수가 부른 노래 세월아 잠깐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용, 제작의 비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